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는 일본에서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역대 대회 최다 메달 수인 218개를 웃도는 성적을 목표로 합니다. 4년에 한번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이번에 20회를 맞이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1958년의 도쿄대회와 1994년의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32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종목이 진행되며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만 5천 명이 넘는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본에서는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일본 선수단의 이노우에 코세이 단장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히로시마 대회에 218개를 웃도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비 억제를 위해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박시설의 일부를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항구에 정박시킨 크루즈선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 모델 케이스로 삼을 생각입니다.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립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SNS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구적인 관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의 적절한 장소에 대규모 군사 거점을 정비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덴마크, 미국은 북극권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합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에 유익할 것이라며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닐센 총리는 합의는 그린란드의 이익과 국제협조에서 우리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며 동일하게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NHK 등 일부 언론에 미국 대륙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린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출입권과 기지 설치권, 그리고 상공을 통과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의 회담은 18일 도쿄의 이쿠라 공관에서 실무 만찬도 포함해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상은 2025년 처음 열린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모태기 외상은 중요 광물과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촉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조선 대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과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필리핀과 중국이 대립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서 18일 필리핀 당국의 선박과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 충돌해 양측이 비난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팔라완주 앞바다를 필리핀 당국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경국의 선박과 충돌해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연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측 선박이 바로 가까이에서 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중국 해경국이 의도적으로 충돌해 필리핀인 선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필리핀의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방향을 바꿔 가속해 부딪혔다.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해상권익 침해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지난 7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국과 필리핀군 승조원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어 필리핀 측에 두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상에서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타이완의 연안 경비 당국이 500톤급 순시선을 처음으로 필리핀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의 연안 경비를 담당하는 해순선은 퇴역한 500톤급 순시선 한 척을 필리핀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순선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가 있는 마샬 제도와 팔라우 등의 선박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외교 관계가 없는 필리핀에 공유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순선은 앞으로도 해양 연구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더욱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과 조사선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당국 선박 간의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필리핀의 순시선을 공여해 해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력 공격까지 가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수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연대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청은 미국 FBI 등과의 공동 수사를 통해 북조선의 지휘하에 있는 사이버 공격 조직의 활동을 밝혀냈다고 공표했습니다. 경찰청이 18일 이름을 공표한 북조선의 사이버 공격 조직 워터플럼은 조선노동당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과 미국 FBI 등 여러 국가기관의 공동 수사를 통해 활동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각국의 IT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헤드헌팅 등을 가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기밀정보나 암호화폐를 훔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구성원들이 일본 등의 해외에서 타인을 사칭해 IT와 시스템 개발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북조선이 이들의 수익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워터플럼이 관여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적어도 17억 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조직의 구체적인 수법과 대책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미군 주체로 9월 초까지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해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로부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의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대화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쭈뺀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탐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그래?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상?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聞きに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行きました는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聞きに의
0: 원형은 동사
5: 聞く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聞きます에서
0: 마스를 뺀
5: 聞き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
0: 라고 한 뒤에
5: 行きました.
0: 가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行きましたか?
7: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5: 服는
0: 옷,
5: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5: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5: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가이의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5: 스시. 스시.
0: 먹다는
5: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5: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5: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5: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을 たくさん 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아, これ? 유키さん.
3: 유키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